0: 나무 투
1: 타라나키
2: 타치업 유어 스타
3: 타치업 유 무드
4: 제차 앤 바비스
5: There's always food.
6: Make a booking on our online app or just drop on us.
0: Namotu Taranaki.